0: 한다.
1: 오메.
2: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